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투종결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핵개발에 관한 문제에 대해 60일간 협상하게 돼 있는데 미국 측은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란 측은 사찰 계획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3일 그들은 틀렸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찰은 100% 실시한다.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나는 지금 바로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찰관이 현지에 들어갈 전망에 대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현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 중재국 파키스탄을 방문해 샤리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사일 계획은 각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사일 계획과 능력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미사일 능력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 의회의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오만을 방문해 협의했습니다. 오만 외무부가 2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해협 관리 등에 대해 양국 외무부의 합동실무팀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모든 결정은 연안국인 양국의 주권 및 주권에 따른 권리를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구통일교회가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와 관련해 해산을 명령받은 데 대해 최고재판소는 해산 명령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23일까지 교단 측에 특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등과 관련한 문제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이어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특별 항고하고 고등재판소의 결정은 교단과 신자의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 제3소 법정의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결정에서 교단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해산 명령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단과 신자의 종교상 행위에 일정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해도 그 지장은 간접적인 데 그친다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 존속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으므로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이라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4명의 판사 모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해산명령의 효력은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으로 발생해 재판소가 선임한 청산인이 지난달부터 헌금 피해 등의 채권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등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3일 군사대학 등의 졸업생들과 만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 병사들은 모든 전투지역에서 적을 몰아붙이고 있다. 그들은 전선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보다 우세하며 우크라이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더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3일 정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병사들이 차례차례로 마을을 점령함에 따라 민간 인프라 등을 공격하는 전술을 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1: 동남아시아에서 사기 거점에 적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청 간부가 현지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협의를 갖고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 등을 위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근 특수사기 거점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거점에 관련된 일본인 3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 조직범죄대책부의 오하마 다케시 부장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23일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 등과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에서는 캄보디아 측이 사기 거점의 최근 경향을 설명하고 일본인

0: 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을 위해 쌍방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일본인 수십 명이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는 특수사기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도 포함돼 있어 실종자 수색과 구출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SNS형 투자 사기 등을 포함한 특수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역대 최악인 3,257억엔에 달해 경찰청은 연락 담당 직원을 파견하는 등 현지 수사 당국과의 연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협의 후 오하마 부장은 기자단 취재에서 간부가 직접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귀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로 연대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라오스의 경찰 당국은 특수 사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일본인 남녀 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오스의 경찰 당국은 이달 17일 북부 시엔쿠앙주에서 특수 사기의 거점으로 보이는 건물을 수색한 결과 외국인 17명을 구속했으며 그중 9명이 일본인 남녀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물에서는 노트북 여러 대와 휴대폰 그리고 위조한 일본 경찰의 수첩 같은 것도 발견돼 조직적인 사기를 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일본 대사관은 당국의 발표는 파악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특수사기에 관여했다며 일본인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기그룹은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거점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0: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0: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 있죠.
1: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0: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1: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1: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투종결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핵개발에 관한 문제에 대해 60일간 협상하게 돼 있는데 미국 측은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란 측은 사찰 계획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3일 그들은 틀렸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찰은 100% 실시한다.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나는 지금 바로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찰관이 현지에 들어갈 전망에 대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현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 중재국 파키스탄을 방문해 샤리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사일 계획은 각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사일 계획과 능력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미사일 능력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 의회의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오만을 방문해 협의했습니다. 오만 외무부가 2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해협 관리 등에 대해 양국 외무부의 합동실무팀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모든 결정은 연안국인 양국의 주권 및 주권에 따른 권리를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구통일교회가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와 관련해 해산을 명령받은 데 대해 최고재판소는 해산 명령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23일까지 교단 측에 특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등과 관련한 문제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이어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특별 항고하고 고등재판소의 결정은 교단과 신자의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의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결정에서 교단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해산 명령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단과 신자의 종교상 행위에 일정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해도 그 지장은 간접적인 데 그친다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 존속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으므로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이라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4명의 판사 모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해산 명령의 효력은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으로 발생해 재판소가 선임한 청산인이 지난달부터 헌금 피해 등의 채권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등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3일 군사대학 등의 졸업생들과 만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 병사들은 모든 전투지역에서 적을 몰아붙이고 있다. 그들은 전선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보다 우세하며 우크라이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더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3일 정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병사들이 차례차례로 마을을 점령함에 따라 민간 인프라 등을 공격하는 전술을 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1: 동남아시아에서 사기 거점에 적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청 간부가 현지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협의를 갖고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 등을 위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근 특수사기 거점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거점에 관련된 일본인 3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 조직범죄대책부의 오하마 다케시 부장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23일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 등과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에서는 캄보디아 측이 사기 거점의 최근 경향을 설명하고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을 위해 쌍방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일본인 수십 명이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는 특수사기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도 포함돼 있어 실종자 수색과 구출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SNS형 투자 사기 등을 포함한 특수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역대 최악인 3,257억 엔에 달해 경찰청은 연락 담당 직원을 파견하는 등 현지 수사당국과의 연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협의 후 오하마 부장은 기자단 취재에서 간부가 직접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귀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로 연대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라오스의 경찰 당국은 특수 사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일본인 남녀 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오스의 경찰 당국은 이달 17일 북부 시엔쿠앙주에서 특수 사기의 거점으로 보이는 건물을 수색한 결과 외국인 17명을 구속했으며 그중 9명이 일본인 남녀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물에서는 노트북 여러 대와 휴대폰 그리고 위조한 일본 경찰의 수첩 같은 것도 발견돼 조직적인 사기를 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일본 대사관은 당국의 발표는 파악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특수사기에 관여했다며 일본인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기그룹은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거점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
0: 의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 海外に 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0: 있어요는 소개하다.
1: 紹介する.
0: 에 태형.
1: 紹介して.
0: 에
1: います.
0: 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2: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2: 旅行ですか?
3: 여행이에요?
0: 旅行는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2: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3: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0: はい는 네.
1: あちこち는
0: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旅行しています.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3: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1: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 보시죠. 일본어는
1: 니혼고
0: 日本語입니다. 공부하다는
1: 勉強する.
0: 태형은
1: 勉強して. 勉強して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2: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0: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1: 仕事, 仕事.
0: 하다는
1: する.
0: 태형은
1: して, して.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3: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1: 히토츠,
3: 둘,
1: 후타츠,
3: 셋,
1: 미츠,
3: 넷,
1: 요츠,
3: 다섯,
1: 이츠츠.
3: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0: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1: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0: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오소바 후타츠 오네가이시마스.
3: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おそば3つお願いします.
6: はい。日本へは観光ですか?
7: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8: それは素晴らしいね。
7: お待たせしました。
9: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3: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3: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 있죠.
0: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0: 이런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1: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0: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투종결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핵개발에 관한 문제에 대해 60일간 협상하게 돼 있는데 미국 측은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란 측은 사찰 계획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3일 그들은 틀렸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찰은 100% 실시한다.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나는 지금 바로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찰관이 현지에 들어갈 전망에 대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현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 중재국 파키스탄을 방문해 샤리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사일 계획은 각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사일 계획과 능력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미사일 능력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 의회의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오만을 방문해 협의했습니다. 오만 외무부가 2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해협 관리 등에 대해 양국 외무부의 합동실무팀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모든 결정은 연안국인 양국의 주권 및 주권에 따른 권리를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구통일교회가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와 관련해 해산을 명령받은 데 대해 최고재판소는 해산 명령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23일까지 교단 측에 특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등과 관련한 문제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이어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특별 항고하고 고등재판소의 결정은 교단과 신자의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의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결정에서 교단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해산 명령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단과 신자의 종교상 행위에 일정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해도 그 지장은 간접적인 데 그친다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 존속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으므로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이라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4명의 판사 모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해산명령의 효력은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으로 발생해 재판소가 선임한 청산인이 지난달부터 헌금 피해 등의 채권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등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3일 군사대학 등의 졸업생들과 만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 병사들은 모든 전투지역에서 적을 몰아붙이고 있다. 그들은 전선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보다 우세하며 우크라이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더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0: 펜에서 23일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 등과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에서는 캄보디아 측이 사기 거점의 최근 경향을 설명하고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을 위해 쌍방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일본인 수십 명이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는 특수사기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도 포함돼 있어 실종자 수색과 구출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SNS형 투자 사기 등을 포함한 특수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역대 최악인 3,257억엔에 달해 경찰청은 연락 담당 직원을 파견하는 등 현지 수사당국과의 연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협의 후 오하마 부장은 기자단 취재에서 간부가 직접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귀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로 연대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라오스의 경찰 당국은 특수 사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일본인 남녀 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오스의 경찰 당국은 이달 17일 북부 시엔쿠앙주에서 특수 사기의 거점으로 보이는 건물을 수색한 결과 외국인 17명을 구속했으며 그중 9명이 일본인 남녀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물에서는 노트북 여러 대와 휴대폰 그리고 위조한 일본 경찰의 수첩 같은 것도 발견돼 조직적인 사기를 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일본 대사관은 당국의 발표는 파악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특수사기에 관여했다며 일본인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기그룹은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거점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니혼에와 관광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 写真家で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0: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1: 오마타세시마시타.
2: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0: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2: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일본을 旅行しています.
2: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3: 日本은
2: 일본이고요.
3: 旅行しています는
2: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3: 旅行しています.
2: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3: 旅行する의
2: 태형은
3: 旅行して
2: 여기에
3: います를
2: 붙이면
3: 旅行しています가
2: 되는 거죠.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2: 네.
3: 紹介しています.
2: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3: 紹介する의
2: 태형.
3: 紹介して.
2: 에
3: います를
2: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2: 뜻을 확인할까요?
4: 旅行ですか?
0: 여행이에요?
2: 旅行은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4: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3: はい.는
2: 네.
3: あちこち는
2: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旅行しています.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3: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2: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 보시죠. 일본어는
3: 日本語
2: 日本語입니다. 공부하다는
3: 勉強する
2: 태형은
3: 勉強して 勉強して입니다.
2: 자, 말해 보세요.
4: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2: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3: 仕事, 仕事.
2: 하다는
3: する.
2: 태형은
3: して,
2: して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5: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2: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0: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3: 히토츠,
0: 둘,
3: 후타츠,
0: 셋,
3: 미츠,
0: 넷,
3: 요츠,
0: 다섯,
3: 이츠츠.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투종결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핵개발에 관한 문제에 대해 60일간 협상하게 돼 있는데 미국 측은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란 측은 사찰 계획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3일 그들은 틀렸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찰은 100% 실시한다.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나는 지금 바로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찰관이 현지에 들어갈 전망에 대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현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 중재국 파키스탄을 방문해 샤리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사일 계획은 각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사일 계획과 능력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미사일 능력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 의회의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오만을 방문해 협의했습니다. 오만 외무부가 2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해협 관리 등에 대해 양국 외무부의 합동 실무팀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모든 결정은 연안국인 양국의 주권 및 주권에 따른 권리를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구통일교회가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와 관련해 해산을 명령받은 데 대해 최고재판소는 해산 명령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23일까지 교단 측에 특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등과 관련한 문제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이어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특별 항고하고 고등재판소의 결정은 교단과 신자의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 제3소 법정의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결정에서 교단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해산 명령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단과 신자의 종교상 행위에 일정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해도 그 지장은 간접적인 데 그친다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 존속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으므로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이라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4명의 판사 모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해산명령의 효력은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으로 발생해 재판소가 선임한 청산인이 지난달부터 헌금 피해 등의 채권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등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3일 군사대학 등의 졸업생들과 만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 병사들은 모든 전투지역에서 적을 몰아붙이고 있다. 그들은 전선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보다 우세하며 우크라이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더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3일 정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병사들이 차례차례로 마을을 점령함에 따라 민간 인프라 등을 공격하는 전술을 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1: 동남아시아에서 사기 거점에 적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청 간부가 현지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협의를 갖고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 등을 위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근 특수사기 거점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거점에 관련된 일본인 3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 조직범죄대책부의 오하마 다케시 부장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23일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 등과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에서는 캄보디아 측이 사기 거점의 최근 경향을 설명하고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을 위해 쌍방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일본인 수십 명이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는 특수사기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도 포함돼 있어 실종자 수색과 구출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SNS형 투자 사기 등을 포함한 특수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역대 최악인 3,257억엔에 달해 경찰청은 연락 담당 직원을 파견하는 등 현지 수사당국과의 연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협의 후 오하마 부장은 기자단 취재에서 간부가 직접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귀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로 연대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라오스의 경찰 당국은 특수 사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일본인 남녀 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오스의 경찰 당국은 이달 17일 북부 시엔쿠앙주에서 특수 사기의 거점으로 보이는 건물을 수색한 결과 외국인 17명을 구속했으며 그중 9명이 일본인 남녀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물에서는 노트북 여러 대와 휴대폰 그리고 위조한 일본 경찰의 수첩 같은 것도 발견돼 조직적인 사기를 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일본 대사관은 당국의 발표는 파악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특수사기에 관여했다며 일본인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기 그룹은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거점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의
0: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의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旅行ですか?
1: 여행이에요?
5: 旅行은
0: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6: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5: はい는
0: 네,
5: 아치코치는
0: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아치코치 旅行しています.
1: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 보시죠. 일본어는
5: 니혼고
0: 니혼고입니다. 공부하다는
5: 벤쿄스루.
0: 태형은
5: 벤쿄시데
0: 벤쿄시데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0: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5: 仕事 仕事
0: 하다는
5: する
0: 태형은
5: して して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1: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5: 히토츠,
1: 둘,
5: 후타츠,
1: 셋,
5: 미츠,
1: 넷,
5: 요츠,
1: 다섯,
5: 이츠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투종결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핵개발에 관한 문제에 대해 60일간 협상하게 돼 있는데 미국 측은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란 측은 사찰 계획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3일 그들은 틀렸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찰은 100% 실시한다.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나는 지금 바로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찰관이 현지에 들어갈 전망에 대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현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 중재국 파키스탄을 방문해 샤리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사일 계획은 각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사일 계획과 능력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미사일 능력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

0: 의회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오만을 방문해 협의했습니다. 오만 외무부가 2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해협 관리 등에 대해 양국 외무부의 합동실무팀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모든 결정은 연안국인 양국의 주권 및 주권에 따른 권리를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구통일교회가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와 관련해 해산을 명령받은 데 대해 최고재판소는 해산 명령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23일까지 교단 측에 특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등과 관련한 문제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이어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특별 항고하고 고등재판소의 결정은 교단과 신자의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의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결정에서 교단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해산 명령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단과 신자의 종교상 행위에 일정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해도 그 지장은 간접적인 데 그친다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 존속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으므로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이라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4명의 판사 모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해산 명령의 효력은 도쿄 고등재판소의 결정으로 발생해 재판소가 선임한 청산인이 지난달부터 헌금 피해 등의 채권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등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3일 군사대학 등의 졸업생들과 만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 병사들은 모든 전투지역에서 적을 몰아붙이고 있다. 그들은 전선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보다 우세하며 우크라이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3일 정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병사들이 차례차례로 마을을 점령함에 따라 민간 인프라 등을 공격하는 전술을 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1: 동남아시아에서 사기 거점에 적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청 간부가 현지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협의를 갖고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 등을 위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근 특수사기 거점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거점에 관련된 일본인 3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 조직범죄대책부의 오하마 다케시 부장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23일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 등과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에서는 캄보디아 측이 사기 거점의 최근 경향을 설명하고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을 위해 쌍방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일본인 수십 명이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는 특수사기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도 포함돼 있어 실종자 수색과 구출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SNS형 투자 사기 등을 포함한 특수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역대 최악인 3,257억 엔에 달해 경찰청은 연락 담당 직원을 파견하는 등 현지 수사당국과의 연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협의 후 오하마 부장은 기자단 취재에서 간부가 직접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귀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로 연대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라오스의 경찰 당국은 특수 사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일본인 남녀 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오스의 경찰 당국은 이달 17일 북부 시엔쿠앙주에서 특수 사기의 거점으로 보이는 건물을 수색한 결과 외국인 17명을 구속했으며 그중 9명이 일본인 남녀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물에서는 노트북 여러 대와 휴대폰 그리고 위조한 일본 경찰의 수첩 같은 것도 발견돼 조직적인 사기를 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일본 대사관은 당국의 발표는 파악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특수사기에 관여했다며 일본인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기 그룹은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거점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하이.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おそば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투종결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핵개발에 관한 문제에 대해 60일간 협상하게 돼 있는데 미국 측은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란 측은 사찰 계획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3일 그들은 틀렸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찰은 100% 실시한다.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나는 지금 바로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찰관이 현지에 들어갈 전망에 대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현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 중재국 파키스탄을 방문해 샤리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사일 계획은 각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사일 계획과 능력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미사일 능력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 의회의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오만을 방문해 협의했습니다. 오만 외무부가 2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해협 관리 등에 대해 양국 외무부의 합동실무팀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모든 결정은 연안국인 양국의 주권 및 주권에 따른 권리를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구통일교회가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와 관련해 해산을 명령받은 데 대해 최고재판소는 해산 명령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23일까지 교단 측에 특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등과 관련한 문제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이어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특별 항고하고 고등재판소의 결정은 교단과 신자의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의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결정에서 교단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해산 명령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단과 신자의 종교상 행위에 일정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해도 그 지장은 간접적인 데 그친다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 존속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으므로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이라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4명의 판사 모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해산명령의 효력은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으로 발생해 재판소가 선임한 청산인이 지난달부터 헌금 피해 등의 채권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등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3일 군사대학 등의 졸업생들과 만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 병사들은 모든 전투지역에서 적을 몰아붙이고 있다. 그들은 전선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보다 우세하며 우크라이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더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3일 정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병사들이 차례차례로 마을을 점령함에 따라 민간 인프라 등을 공격하는 전술을 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1: 동남아시아에서 사기 거점에 적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청 간부가 현지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협의를 갖고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 등을 위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근 특수사기 거점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거점에 관련된 일본인 3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 조직범죄대책부의 오하마 다케시 부장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23일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 등과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에서는 캄보디아 측이 사기 거점의 최근 경향을 설명하고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을 위해 쌍방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일본인 수십 명이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는 특수사기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도 포함돼 있어 실종자 수색과 구출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SNS형 투자 사기 등을 포함한 특수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역대 최악인 3,257억 엔에 달해

9명이 일본인 남녀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물에서는 노트북 여러 대와 휴대폰, 그리고 위조한 일본 경찰의 수첩 같은 것도 발견돼 조직적인 사기를 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일본 대사관은 당국의 발표는 파악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특수 사기에 관여했다며 일본인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기 그룹은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거점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하이.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おそば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일본에와 관광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의
0: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0: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니혼노코토오 가이가이니 쇼카이시테이마스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1: 네. 쇼카이시테이마스.
2: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1: 쇼카이스루의
2: 태형
1: 쇼카이시테에
2: 이마스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2: 뜻을 확인할까요?
3: 旅行ですか?
0: 여행이에요?
1: 旅行은
2: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3: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1: はい.는
2: 네.
1: あちこち는
2: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旅行しています.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1: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2: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보시죠. 일본어는
1: 日本語
2: 日本語입니다. 공부하다는
1: 勉強する
2: 태형은
1: 勉強して 勉強して입니다.
2: 자, 말해보세요.
3: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2: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1: 仕事, 仕事.
2: 하다는
1: する.
2: 태형은
1: して, して.
2: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2: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0: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1: 히토츠,
0: 둘,
1: 후타츠,
0: 셋,
1: 미츠,
0: 넷,
1: 요츠,
0: 다섯,
1: 이츠츠.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2: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1: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2: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오소바 후타츠 오네가이시마스.
0: 잘 따라하셨어요?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6: 하이.
7: 日本へは観光ですか?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それは素晴らしいね。お待たせしました。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이어서
0: カイトへ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2: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0: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 있죠.
2: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0: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2: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2: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투종결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핵개발에 관한 문제에 대해 60일간 협상하게 돼 있는데 미국 측은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란 측은 사찰 계획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3일 그들은 틀렸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찰은 100% 실시한다.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나는 지금 바로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찰관이 현지에 들어갈 전망에 대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현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 중재국 파키스탄을 방문해 샤리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사일 계획은 각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사일 계획과 능력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미사일 능력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 의회의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오만을 방문해 협의했습니다. 오만 외무부가 2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해협 관리 등에 대해 양국 외무부의 합동 실무팀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모든 결정은 연안국인 양국의 주권 및 주권에 따른 권리를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구통일교회가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와 관련해 해산을 명령받은 데 대해 최고재판소는 해산 명령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23일까지 교단 측에 특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등과 관련한 문제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이어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특별 항고하고 고등재판소의 결정은 교단과 신자의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의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결정에서 교단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해산 명령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단과 신자의 종교상 행위에 일정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해도 그 지장은 간접적인 데 그친다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 존속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으므로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이라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4명의 판사 모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해산명령의 효력은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으로 발생해 재판소가 선임한 청산인이 지난달부터 헌금 피해 등의 채권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등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3일 군사대학 등의 졸업생들과 만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 병사들은 모든 전투지역에서 적을 몰아붙이고 있다. 그들은 전선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보다 우세하며 우크라이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더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3일 정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병사들이 차례차례로 마을을 점령함에 따라 민간 인프라 등을 공격하는 전술을 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1: 동남아시아에서 사기 거점의 적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청 간부가 현지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협의를 갖고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 등을 위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근 특수사기 거점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거점에 관련된 일본인 3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 조직범죄대책부의 오하마 다케시 부장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23일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 등과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에서는 캄보디아 측이 사기 거점의 최근 경향을 설명하고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을 위해 쌍방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일본인 수십 명이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는 특수사기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도 포함돼 있어 실종자 수색과 구출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SNS형 투자 사기 등을 포함한 특수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역대 최악인 3,257억엔에 달해 경찰청은 연락 담당 직원을 파견하는 등 현지 수사당국과의 연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협의 후 오하마 부장은 기자단 취재에서 간부가 직접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귀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로 연대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라오스의 경찰 당국은 특수 사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일본인 남녀 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오스의 경찰 당국은 이달 17일 북부 시엔쿠앙주에서 특수 사기의 거점으로 보이는 건물을 수색한 결과 외국인 17명을 구속했으며 그중

9명이 일본인 남녀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물에서는 노트북 여러 대와 휴대폰, 그리고 위조한 일본 경찰의 수첩 같은 것도 발견돼 조직적인 사기를 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일본 대사관은 당국의 발표는 파악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특수 사기에 관여했다며 일본인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기 그룹은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거점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
0: 의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0: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니혼노코토 오 가이가이니 쇼카이시테이마스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1: 네. 쇼카이시테이마스.
2: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1: 쇼카이스루.
2: 에 태형.
1: 쇼카이시테.
2: 에
1: 이마스.
2: 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2: 뜻을 확인할까요?
3: 旅行ですか?
0: 여행이에요?
1: 旅行은
2: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3: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1: はい는
2: 네.
1: あちこち는
2: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旅行しています.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1: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2: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보시죠. 일본어는
1: 日本語
2: 日本語입니다. 공부하다는
1: 勉強する.
2: 태형은
1: 勉強して. 勉強して입니다.
2: 자, 말해 보세요.
3: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2: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1: 仕事, 仕事.
2: 하다는
1: する.
2: 태형은
1: して, して.
2: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2: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0: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1: 히토츠,
0: 둘,
1: 후타츠,
0: 셋,
1: 미츠,
0: 넷,
1: 요츠,
0: 다섯,
1: 이츠츠.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2: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1: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2: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오소바 후타츠 오네가이시마스.
0: 잘 따라하셨어요?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오소바 미츠 오네가이시마스.
6: 하이.
7: 日本へは観光ですか?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それは素晴らしいね。お待たせしました。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이어서
0: カイト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2: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0: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 있죠.
2: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0: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2: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네요.
2: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
0: 의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를
0: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0: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 海外に 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의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旅行ですか?
1: 여행이에요?
5: 旅行은
0: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6: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5: はい는
0: 네,
5: 아치코치는
0: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아치코치 旅行しています.
1: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해보시죠. 일본어는
5: 니혼고, 니혼고입니다.
0: 공부하다는
5: 벤쿄스르,
0: 태형은
5: 벤쿄시데, 벤쿄시데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7: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0: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은
5: 仕事, 仕事.
0: 하다는
5: する,
0: 태형은
5: して,
0: して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仕事をしています。 仕事をしています。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숫자를 세는 표현입니다.
1: 주문할 때는 이치, 니, 상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순서대로 셀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
5: 히토츠,
1: 둘,
5: 후타츠,
1: 셋,
5: 미츠,
1: 넷,
5: 요츠,
1: 다섯,
5: 이츠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1つ 2つ 3つ 4つ 5つ
0: 대화에서 메밀국수를 셋 주문할 때
5: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라고 했는데요. 두 개를 주문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5: 오소바 2つ お願いし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そば3つお願いします.
3: はい。日本へは観光ですか?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8: 食いしん坊 카이토니 오마카세.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메밀국수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소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연한 맛의 따뜻한 국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간장 맛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이용국 씨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 있죠?
1: 아, 그럼요. 번화가나 역 가까이에는 메밀국수 가게가 거의 대부분이 있죠.
0: 네, 역 안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는 곳도 많아서요. 열차를 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먹는 사람들로 붐비죠.
1: 네, 그런데 메밀국수를 먹을 때 큰 소리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놀랐죠.
0: 네, 그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국수가 공기와 함께 입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메밀국수의 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투종결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핵개발에 관한 문제에 대해 60일간 협상하게 돼 있는데 미국 측은 이란이 IAEA의 사찰관 수용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란 측은 사찰 계획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3일 그들은 틀렸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찰은 100% 실시한다. 만약 그들의 말이 옳다면 나는 지금 바로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찰관이 현지에 들어갈 전망에 대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현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 중재국 파키스탄을 방문해 샤리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사일 계획은 각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사일 계획과 능력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미사일 능력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 의회의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오만을 방문해 협의했습니다. 오만 외무부가 2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해협 관리 등에 대해 양국 외무부의 합동실무팀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모든 결정은 연안국인 양국의 주권 및 주권에 따른 권리를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구통일교회가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와 관련해 해산을 명령받은 데 대해 최고재판소는 해산 명령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23일까지 교단 측에 특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구통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등과 관련한 문제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이어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특별 항고하고 고등재판소의 결정은 교단과 신자의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 제3소 법정의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결정에서 교단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해산 명령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단과 신자의 종교상 행위에 일정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해도 그 지장은 간접적인 데 그친다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 존속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으므로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이라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해산을 명령한 사법판단이 확정됐습니다. 4명의 판사 모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해산명령의 효력은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으로 발생해 재판소가 선임한 청산인이 지난달부터 헌

0: 인근 피해 등의 채권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등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3일 군사대학 등의 졸업생들과 만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 병사들은 모든 전투지역에서 적을 몰아붙이고 있다. 그들은 전선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보다 우세하며 우크라이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사회를 동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3일 정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병사들이 차례차례로 마을을 점령함에 따라 민간 인프라 등을 공격하는 전술을 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0: 동남아시아에서 사기 거점의 적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청 간부가 현지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협의를 갖고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 등을 위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근 특수사기 거점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거점에 관련된 일본인 3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 조직범죄대책부의 오하마 다케시 부장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23일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 등과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에서는 캄보디아 측이 사기 거점의 최근 경향을 설명하고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적발을 위해 쌍방이 연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일본인 수십 명이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는 특수사기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도 포함돼 있어 실종자 수색과 구출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SNS형 투자 사기 등을 포함한 특수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역대 최악인 3,257억 엔에 달해 경찰청은 연락 담당 직원을 파견하는 등 현지 수사 당국과의 연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협의 후 오하마 부장은 기자단 취재에서 간부가 직접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귀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로 연대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라오스의 경찰 당국은 특수 사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일본인 남녀 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오스의 경찰 당국은 이달 17일 북부 시엔쿠앙주에서 특수 사기의 거점으로 보이는 건물을 수색한 결과 외국인 17명을 구속했으며 그중 9명이 일본인 남녀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물에서는 노트북 여러 대와 휴대폰 그리고 위조한 일본 경찰의 수첩 같은 것도 발견돼 조직적인 사기를 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일본 대사관은 당국의 발표는 파악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특수사기에 관여했다며 일본인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기그룹은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거점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이란에 대한 사찰은 100%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사찰 계획이 없다고 하는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1: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0: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1: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1: 내용을 확인할까요?
0: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1: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0: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1: 네.
0: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1: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0: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1: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0: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1: 그거 멋지네.
0: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1: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0: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1: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일본은
1: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1: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1: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
1: 의 태형은
5: 旅行して.
1: 여기에
5: います를
1: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가
1: 되는 거죠.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 海外に 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1: 네.
5: 紹介しています.
1: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1: 태형
5: 紹介して의
1: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뜻을 확인할까요?
6: 旅行ですか?
0: 여행이에요?
5: 旅行은
1: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6: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네, 여기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5: はい는
1: 네,
5: 아치코치는
1: 여기저기라는 뜻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아치코치旅行しています.
0: 이번에는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旅行ですか? はい、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はい、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1: 이번에는일본에서무엇을하고있는지질문을받았을때대답하는연습을해볼까요먼저일본어를공부하고있다고말해보시죠일본어는
5: 日本語日本語
1: 입니다공부하다는
5: 勉強する
1: 태형은
5: 勉強して勉強して
1: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日本語を勉強しています。
1: 일을하고있다고할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일은
5: 仕事、仕事。
1: 하다는
5: する。
1: 태형은
5: して、して。
1: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仕事をしています。仕事をしています。
1: 오늘의관련어휘는숫자를세는표현입니다。
0: 주문할때는1、2、3이아니라다르게말합니다。하나부터다섯까지순서대로셀테니까들어보세요。하나、
5: ひとつ、
0: 둘、
5: 二つ、
0: 셋、
5: 三つ、
0: 넷、
5: 四つ、
0: 다섯、
5: 五つ。
0: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一つ、二つ、三つ、四つ、五つ。
1: 대화에서메밀국수를셋주문할때
5: おそば三つお願いします。
1: 라고했는데요두개를주문할때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
5: おそば二つお願いします
0: 잘따라하셨어요
1: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おそば三つお願いします
7: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7: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8: お待たせしました。
9: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0: 이어서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메밀국수에대해소개해드리죠。
1: 소바는일본의전통적인국수로아주인기가있는데요메밀가루로만든국수를연한맛의따뜻한국물에넣어서먹기도하고간장맛의소스에찍어먹기도합니다이용국씨는메밀국수를먹어본적있죠
0: 아그럼요번화가나역가까이에는메밀국수가게가거의대부분있죠
1: 네역안에메밀국수가게가있는곳도많아서요열차를타기전짧은시간동안먹는사람들로붐비죠
0: 네그런데메밀국수를먹을때큰소리로후루룩소리를내면서먹는걸보고처음에는아주놀랐죠
1: 네그게제대로먹는방법이라고하네요후루룩소리를내면서먹으면국수가공기와함께입속으로들어오기때문에메밀국수의향을맛볼수있다고합니다
0: 아그렇군요다음에한번그렇게먹어봐야겠네요
1: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0: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